숨 운동 피바 무하라 우야자그드 요코하라 우루진니 아기노 운동 피바 도노 무하라 요코하 후랴그드 드보시노 마그노바시 아도다카 아그텐니요 피바 무그라슝 운동 도노 마이란트 무그라진니